0: 당겨! 빨리 당겨!
1: 무슨 소원이야?
2: 아무도 없습니다.
1: 더워?
3: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
1: 야, 이 시발 누가 니들 보고 오라 그랬어? 빨리 들어가 합격해!

0: 우리는 미군 내사단 소속이고 조족은 연락원이 스미스 대원입니다. 용대장님을 만나러 왔다.
1: 네,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
2: 잠깐!
0: 용대장님 나와 달라고 전해줘. 스미스 대원님이 부상을 입어서 코동이 불편하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Be careful. I'm injured. I'll get you, medic.
1: Thanks. He's been taken care of. Who's going to the meeting at HQ?
2: It's me.
3: 방어 배치 소련은 챙겼습니까?
2: 여기 있습니다.
3: 네. 갑시다.
1: 내린.
3: 그쪽은 누구십니까? 죄송합니다, 대련님. 바빠서 소개 늦었습니다. 저는 통역관 김정호라고 합니다. 메사란에서 대량의 한국인을 추모했습니다.
0: 그래, 알았어. 미군 다 잘해봐.
3: 네, 알겠습니다.
4: Make our Korean soldiers proud!
5: Yes, sir!
3: Yes, sir!

0: 아니와!
1: 대장님! 어떻게 된 겁니까? 대장님!
0: 요!
1: 어떻게 된 거야?
2: 많이 있습니다.
1: 여섯 명이라며?
2: 다 많이 있습니다.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.
0: 사단으로 들어간다! 여기를 포위하고 폭격해! 모조리 죽여버린다! 다 쏘아버려! 가자!

0: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. 사단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.
1: 어디로 가든 우리 마음이야. 좀 들어.
2: 빠빠게와
0: 가방.
1: 给他上个保险。是。指导员，你开稳点啊。
3: 好嘞。
1: 刚才谢谢你了，那伪军上校说的那英文，幸亏你救上，我冷汗都出来了。
3: 这叫合作无间。

0: 사모노로 지구차의 중공군 파급 부대가 타고 있다. 던져막아, 던져막아.
1: 죽도 우리라고.
2: 빨리 하시고 뭐해?
0: 공군이 있습니다.
2: 이봐, 빨리 쏘라고.

0: 我们要加快速度了啊！一定要赶在敌人想明白之前赶到大玉岭。报数：
1: 一、二、
0: 三、五。还有两个人呢，
1: 刚才还在呢。原地
0: 休息，等等他们后面的人。
1: 好。
0: 我早就想加速了，就怕后边地种都跟上。可能你啊，这是行军，不是赛跑。这样比赛，你能是我对手？你先追上我再说。5里路之后，你看看我是不是吹牛。小山，不说了轻装吗？怎么拿那么多东西？
2: 都是打仗的硬家伙。
0: 这么多守雷，哪来的？
3: 山上消灭那些敌人缴获的，还有罐头和巧克力。
0: 你真行，我帮你背一个吧。
3: 不用，科长。把枪给我。还行吧。
0: 行。
3: 出发。뭐라고? 알겠어. 314호조와 온산 두 곳이 공격받고 있다 합니다.
4: 온산?
5: 자네가 볼 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느 쪽으로 올 것 같아?
6: 두 곳 모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온산 쪽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군과 교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형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유장 공격이라 해도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
4: 겁날 거 없어. 잘 버티라고 해. 이 빨갱이 새끼들이 목표가 명백해.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거야.
5: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군과 교대 한정보가 새어나가면 상황이 복잡해서
7: 백승호, 호출해!
8: 백설용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응급처치 중입니다.
7: 뭔 소리야? 그럼 무대는!

0: 정신 드십니까?
1: 여기가 어디야?
0: 호방병원입니다.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는 나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.
1: 저의 휴사거지 상황 어때?
0: 아무 일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
1: 아무래도 이상해.
0: 뭐? 어디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?
1: 아무튼

0: 몸은 좀 어떻습니까? 선생님,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.
1: 안 돼. 우리 유덕이에게 노출됐어. 자, 일단 종욱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.
0: 안 됩니다, 움직이면 대사장님. 골절 치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
2: 닥쳐!
1: 내 말 들어. 지금 닥쳐. 사단으로 간다. 어서!
0: 예, 알겠습니다.
3: 종이가 안 나와라. 休息5分钟。
4: 书明，你过来，看这条路，那边是黑豹师师部的方向，这边是314高地的方向，这个地方太重要了。
5: 这样的地方，他们竟然没有派人驻守，真挺麻烦的。
4: 敌人很快就会意识到这个致命的疏忽，会疯狂地与我们争夺。这场仗。 就像齐路说的，这个地方地势太平坦了，易攻难守。那就让大家修筑工事吧。你说的
3: 没错，不仅是地势不利，咱们的人也太少了。
4: 我可很少见你发愁。
3: 我很少遇到这么难打的战斗，就八个人，硬拼到底那倒是容易，大不了大家一块光荣嘛。可是任务怎么办？
4: 阵地怎么办？要是守不住，那我们不是白来了吗？你带着大家修筑工事，我到下面的工地去看一看。是。修筑工事。조금
0: 공격부대 폭격하라고 해. 네 알겠습니다.
6: 사단장님. 저 군이 퇴각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상한 게 반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7: 나를 그런 새끼들이 뭐 하자는 거야? 나하고 사는 척?
6: 제 생각에 아무래도 좀 모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7: 뭐야? 모심되는 게 있어?
6: 근데 그게 뭔지.
7: 아, 백승훈 깨어났어?
6: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.
0: 사장님! 백대장님이 오셨습니다.

0: 전에 급히 부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.
1: 마침 자네를 잡고 있어서.
0: 원수족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
2: 모든 여러 군데서 한계대대를 지원받았네.
0: 엄청에 함락된 것 같습니다. 삼과 314 고지상에 무슨 영광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까?

0: 나만의 그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.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다.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위험해서.
1: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원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리는 거죠.
0: 맞아. 하지만 적들이 원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. 우리가 더 빠를 거야. 박인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여름에 보내 성명하고 사단 예비 부대 동시 투입해서 여름 방어를 강화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원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게 대어링 통하는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.
0: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쳤어. 놈들이 자네 길하고 사전을 파악하고 역용해서 이젠 다 끝났어. 자네 할머니 건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. 안 그런가?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사단장이 예측이 맞았습니다.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조화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.
1: 무조건 나를 박을 때까지 버티라고 해.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아,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해.
2: 네, 알겠습니다.